0: 깜짝 예민 촌.
1: 그때도 생각으로 살인 사파이즈의 스쿨 슈플라이스 반가운가 가미 쓰바나이.
0: 깜짝 예민 촌.
1: 뭐다모 필리언 임포르테 밀로칼 끝망한 바다이 석칼로워커.
0: 깜짝 예민 촌.
1: 바라사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 바라사 베이비.
0: 깜짝 예민 촌.
1: 마이 망가 발라클론 나 프레스카 한일라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드로 호라스.
2: 저이 마이 돌쇠 가나 저이
3: 아람은 아는 몽 돌쇠야
2: 바오 곰고 사우 얍고 저이야 바라 막 스윗만 사발라 사코 나오
4: Easy as 1, 2, 3
5: 바라 몽 ABC
6: All hits one after the other 뿌에딩 뿌에데 다힐 there's more sa gabi